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천을 감사하고 숨겨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그 주님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기장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우리 닉네임 꽃들도님 청하셨던 곡 들으면서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문을 열었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주말 배송으로 만나고요. 묵사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스티븐님의 신청곡 어노인팅 주님여 이 손을 준비했고요. 안성진 나의 믿음 약할 때 그리고 오늘도 감사님 청하신 곡 손경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방모님 청하신 곡은 위러브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김연희님의 신청곡 강찬 멈출 수 없네까지 다섯 곡 배송합니다.

김현희님 신청곡 강찬 멈출 수 없네 들었고요. 하방모님 청하신 곡 위러브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도 감사님 신청곡 손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안성진 나의 믿음 약할 때 그리고 스티븐님 청하셨던 곡 어노인팅 주님여 이소늘까지 다섯 곡 전해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오랜만에 어린 시절 다녔던 초등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시간의 초침이 나의 얼굴에 세월을 스치듯 그리고 갔지만 다시 찾아간 학교는 추억 속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 참 기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릴 적 그렇게 넓어 보였던 운동장이 이제는 작은 마당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한 바퀴만 뛰어도 숨이 찼는데 지금은 몇 바퀴를 뛰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진실은 내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시험과 고난의 때를 만납니다. 기독교 교전 철로역장에서 크리스천이 걸었던 골짜기, 낙심의 소리만 들려오는 사망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그 골짜기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지만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에 맞추어 건물을 짓는 사람처럼 매일 당신의 믿음이 예수 안에서 장성하고 굳건한 반석으로 세워지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고난이라는 운동장이 그다지 넓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나영환, 오은 함께 부른 밀러의 찬송가 들었고요. 앞서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소향 반석 위에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전담양 목사님의 칼럼 장성한 믿음이라는 글이었어요. 매일 나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장성해지고 또 굳건한 반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어떤 고난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고요. 자, 주말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달콤한 하루님의 신청곡이에요. 심형진 비 준비하시니 전하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강원도 고성 최북단 화진포에 화진포의 성이라 불리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 옥상에 올라가면 아름다운 광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화진포호수, 호수 둘레에 빼곡한 금강송, 하늘과 맞닿은 새파란 해변까지 더해져서 눈을 뗄 수 없다고 해요. 이 화진포의 성은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 씨를 처음 도입했던 셔우드홀 선교사가 머물던 곳이라고 하는데 가보신 분 계실까요? 얘기를 들으니까 가보고 싶다 싶으시죠? 저도 이번에 잠깐이라도 강원도 가볼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은 이 여름 가기 전에 가봐야지 생각하시는 곳 있으신지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아유, 이렇게 더운데 어디를 다녀? 그냥 회사가 제일 시원하지 싶다가도 여러분이 어디 여행 가셨다, 가신다 하면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랄까? 여행 중이신 분들 두고두고 추억책에서 꺼낼 수 있는 행복한 여행 보내고 오시고요. 혹시라도 떠나지 못한 분들 저와 함께 찬양으로 여행길, 예, 함께 떠나보죠. 오늘 첫 곡, 그래서 가볍게 여행하기 들려드렸습니다. 한홍재 목사였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파도를 넘어 찐남매 워십 앨범에서 고른 곡이에요. 미리암님의 신청곡입니다.

가보진 못해도 상상만 할게 하신 명가님의 신청곡 바다로 가자 위로브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은희의 바다의 퐁당. 예, 지금 수영하고 계신지요. 그 전에 찐남 멤버십 앨범에서 파도를 넘어까지 함께했습니다. 만나워십 그리고 유은성이 함께하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곡 해도 농장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조수아가 불렀고요. 그 전에 유은성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들으셨습니다. 주의 은혜 곡팀장님께서 낮은 자의 하나님 신청하셨거든요. 한스밴드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아침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애인이 김미라님, 8월의 뜨거움 같이 우리 마음도 첫사랑 때처럼 다시 뜨겁게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번번이 실수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우리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늘 돌보시고 손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꼭 안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신청하신 곡 이태규가 부릅니다.

위드갓 앨범에서 말씀 앞에서 그 전에 이태규 주님 앞에 들었고요. 배지환의 목소리로 이어지는 곡은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예수 예수 배지환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1부 끝곡은 어노인팅 예배 캠프 앨범에 있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곡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피하여 날마다 개인적인 장소를 찾으십시오.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당신의 마음에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이 당신을 감쌀 때까지 그 은밀한 장소에 머무십시오. 거기서 세상의 불쾌한 잡음들을 마음 밖으로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는 안 듣겠다고 결심하고 거기서 나오십시오. 내면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기이치 말고 당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붙드십시오. 쓸데없이 잡다한 것들에 관심을 갖지 말고 당신의 관심을 몇 가지 일로 국한시키십시오. 매 순간 속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러면 심지어 일을 하면서도 속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고 겸손한 성품을 기르도록 훈련하십시오.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읽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중요한 것을 읽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눈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적 집중력을 기르도록 훈련하십시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시작에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A.W. 토저가 지은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요즘 읽고 있는데요. 그 성령님 가운데서 영적 집중력을 기르는 훈련을 하라

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눴고요. 이어진 곡은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최원순이 불렀습니다. 이어서 겸손 장윤영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동행님이 신청하신 곡 이어서 들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러빔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유담비가 부른 세상이 바라는 교회였어요. 내 길 더 잘 아시니 이 곡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천관웅 목사입니다.

그 술관 원장은 바로 앞에 나아가서 요셉의 사정과 그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 그 약속은 잊혀졌지만 요셉에게는 그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곡 들으시는 분들은 뮤지컬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던데 예 저도 공감합니다. 한국 컨텐츠 싱어즈 유선미가 함께한 최고의 삶을 너에게 아도니스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한나형의 여정 골라놨어요. 주아랑 님이 신청하셨는데 여정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 제목만 딱 쓰여 있을 때는 특히 여정이란 곡은 한나형의 여정일까?김관호의여정일까?잠시고민합니다. 오늘도 제감으로가보겠습니다.한나형여정.

오늘 소원은 이승철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수화사랑 요한님의 신청곡이었고요. 행복한 요한나님께서 남편의 신청곡입니다 하신 곡 폴 발로시가 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에 이어서 마무리 주역에서 나오고 하루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오늘 끝곡 유지연 사랑은 동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요. 더운데 건강 챙기시고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가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갈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지난 70여 년간 미디어 변혁에 앞장서왔던 멀티미디어 그룹 CBS 더 큰 변화와 도약에 함께할 새로운 인재들을 기다립니다. 모집 분야는 서울과 경인의 기자, 프로듀서, HR 부문이며 지원서 접수 기간은 8월 4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선발 분야와 자격 요건, 전형 방법은 C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 02-6925-4136.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입니다. 이 찬송가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가 스코틀랜드 집회를 인도하는 동안 한 소녀가 드렸던 기도를 제목으로 해밀턴 부인이 가사를 쓰고 생키가 곡을 붙인 찬송입니다. 한 소녀가 드렸던 기도의 제목은 Take me as I am.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내 모습 그대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입니다. 이 찬송의 영어 제목도 그 소녀의 기도 제목과 같은 Take me as I am입니다. 이 찬송가의 관련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전합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혼자인 것은 강점이고 외로운 것은 약점이다.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치료책은 혼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혼자? 외로운? 같은 것 같은데? 이 말 들어보니까 다르죠. 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우연은 비껴가지 않는다 해서 이 말이 참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다시 외로움에 대한 치료책은 혼자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요, 외로움은 여러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늘 함께하면서 언제나 혼자의 자리일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은 외로움을 극복하기도 하고 이 땅을 멋지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해봤는데 외로운 분 어떠세요? 혼자 되는 비결을 주님 안에서 배운다면 혼자가 아닌 것이 알게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요?

난 혼자가 아니야. 김영미, 소향, 무명 시절, 음반을 준비하던 시절에 제가 다솔기에게 사장님이죠. 어떻게 보면 실장이었을 때 이 오세광 앨범에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혼자일 수가 없죠. 네, 외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인데 혼자가 아니고 그래서 외로울 수 없고 언제나 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혼자 딱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토요일 찬양으로 그냥 여러분 그냥 확 몰아드릴 테니까요. 찬양 중에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임바울 사명, 청관홍 미랄, 그리고 나무엔이에요. 살아라 살아내라.

장 보고 이제 다시 글 남깁니다. 예. 큰 트럭이 양차선을 물고 가서 좀 힘들었지만, 앞에서 진짜 큰 차가 이 외길인데 아니면은 2차선인데 이게 차선을 물고 가면 옆으로 가기 힘들죠, 정말. 얄미워, 약간. 그죠? 차선 지키라고 차선이 있는데. 그리고 그 신호등, 그 깜빡이 안 끼는, 이 깜빡이가 자기 혼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뒤차가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마주오는 차들도 예측하고 도와주게 되는 건데, 깜빡이 안 끼고 들어가는 차들이 많아요. 그 진짜 운전을 우리나라는 좀 너무 쉽게 면허증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어떨 땐 들어요. 네. 아무튼 화푸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 알것 같은데 뭔가 많이 알아야만 될것 같아요, 고윤희님. 그러게요. 예. 그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한데 안다는 건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삶에 몸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두개다 힘써야 돼요.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더 힘쓰라면 전 행함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서현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문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시와 그림 나의 피난처 예수 지선입니다. 충만.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내일 주일 가서 네, 여러분 꼭 카톡 알리기도 해주시고 또 오늘 바쁘시고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만 예, 그 여러분의 일상 샵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루 엠보 게시판에 살짝 남겨주세요.

네, 연평안 조찬미 교회. 내일 여러분이 가는 교회는 진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사이플스였죠. 선교사. 네, 듣고 왔습니다. 어노인팅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게 강 같은 평화가 1부 끝곡이네요. 2부에서 만날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예, 주님 주신 삶, 네, 소울의 찬양으로 2부 시작됐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는 동안 아침이 안 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밤에. 그래서 밤에 아침에 안 올까 봐 걱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광야의 길이나 네, 광야 학교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고난이라면 그 뒤엔 반드시 네, 유익이 있고 주님을 닮음이라는 가장 큰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네. 자, 우리 그렇게 여러분의 가족, 우리 모든 식구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자, 2부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릴게요. 달려와 주세요. 헤리티지입니다. 문을 열어. 김담비 전신갑주 소울싱어즈 친구야까지 듣고 오는 동안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모모찌님이 지난 1월부터 CBS를 후원하고 있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3만 원씩. 너무 감사해요. 형평상 더 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아닙니다. 큰 금액이죠. 네. 앞으로 빚 갚고 수입이 늘면 여기저기 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 그 다짐 주님께 들으시고 정말 빚도 잘 갚고. 저도 빚이 있어요. 빚 없는 사람 우리 은행에. 네, 다 빚이 있고 하긴 하지만 진짜 빚이 너무 많아서 힘들진 않도록 다들 주님이 형통, 만사형통이 아니라 형통의 길을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요셉의 꿈님, 네. 어머니가 여수에 계시는군요. 야, 여수 좋죠, 진짜. 네. 왠지 기차 탈 때 사평가가 더 찐맛입니다. 어머니 보러 가는데 기차. 아, 맞아요. 기차에서 찬양 많이 나오죠. 요셉의 꿈님, 고맙습니다. 축복의 선물님, 자녀들 결혼해서 잘 살죠? 아드님, 이제 손주도 보시겠네요. 자, 제이어스 러브레터, 그리고 아가파오입니다. 웨이메이커, 그레이스5예요. 할렐루야.

이거 같대? 네, 오늘은 녹색지대의 사랑을 할 거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사도 너무 잘 알지만 정말 받으려는 사랑 말고 주는 사랑하라는 이 말이 그냥 성경의 말씀에 나누는 자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를 참 힘나게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네, 그런 사랑 하시는 여러분 가족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곡 어때? 녹색지대예요. 사랑을 할 거야.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 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네, 사랑을 할 거야 녹색 지대, 그리고 저와 오은이 불렀죠.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윤화의 이 땅은 그 한 곡 더 이어갔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 밴드였습니다. 오늘 토요일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남은 오후 또 내일 주일 행복한 날 보내세요. 자, 루이 조이스의 희망주 보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0: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것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따지고 보면 우리 삶은 세상과 다른 차이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여정인지도 모른다. 타인과 다른 옷을 입고 타인의 생각을 살짝 비틀어 다른 생각을 하고 타인이 했던 방법을 발판으로 삼아 다른 필드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내고 타인이 접근했던 길을 피해 다른 쪽으로 가면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타인과 다른 방법으로 특별한 사랑에 접근하고 결국 차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물리학자 이기진의 에세이 나는 자꾸만 딴짓하고 싶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폭염이 지속되는 요즘은 잠깐이라도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쓰는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 나무 그늘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옛날 한 농부가 무더운 여름날 일손을 잠시 멈추고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해. 약하고 여린 호박덩굴, 수박덩굴에는 저렇게 크고 무거운 열매를 달아 놓으시고 이렇게 몸집 크고 튼튼한 나무에는 왜 호두, 대추, 살구 같은 작은 열매만 달아 놓으셨을까? 그렇게 투덜투덜 생각하다가 스르륵 잠이 들었는데요. 바로 그때 머리 위에서 호두 한 알이 툭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난 농부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 만약 이 나무에 수박이 달려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나에게 주어진 건 작고 부족해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날아서 가장 잘 품을 수 있는 열매를 달아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내게 주어진 것들을 천천히 돌아보며 마음에 쉼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 전해드리고요. 프란츠 슈베르트의 시편 23편 Gott ist mein Hirte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존 루터가 지휘하는 캠브리지 싱어즈와 오로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피아워십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으로 프란츠 슈베르트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캠브리지 싱어즈 오로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 준비했어요. 린다 랜드의 찬양으로 Where He Leads Me,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리고 영국의 가스펠 합창단 The Spiritual Choir가 부르는 닥솔로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닥솔로지는 송영, 이름 그대로 영광을 드리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 기원은 아주 오래전 유대 회당에서 시편을 노래한 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던 짧은 찬송에서 시작됐고요. 4세기 수도원 전통을 거쳐 17세기 영국의 성직자 토마스 켄이 지금의 가사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찬양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The Spiritual Choir의 버전은 전통적인 이 닥솔로지에 현대적 가스펠의 영성을 더해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과 천군 천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잠시 후에 들으시고요.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요한 스텐골의 색소폰 연주로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Where He Leads Me, 린다 랜드의 목소리였고요. 닥솔로지, 만복의 근원 하나님, The Spiritual Choir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연주곡,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요한 스탱고르의 색소폰 연주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욕심을 내려놓을 때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다고 고백하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131편.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시편 131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시편 131편 창문의 곡으로 들으셨고요. 민호기 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으로 이어서 마르틴 이스트롬과 그의 워십팀의 찬양으로 Trust in the Lord and do good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With all my heart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송미영 집사님이 보내주신 만나 워십의 곡 보이지 않는 손 들려드려요.

오늘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나눴던 농부 이야기 기억하시죠? 나무 위에서 호두가 툭 떨어졌을 때 그제서야 농부는 알아차립니다. 불공평하다고 투덜거렸던 그 자리가 사실은 자기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될까 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크고 멋진 열매를 거두는 것 같은데 내 손에 들린 건 이렇게 작기만 하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때 그 자리가, 그 크기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크지 않아도 괜찮고 남과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남은 주말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4: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줄을 잘 서야 잘 산다고 하는데요. 썩어질 동아줄이 아니라 생명줄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아보기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그 마지막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1: 이게 저는 이 부분이 네. 산상순을 쭉 읽다 보면 끝부분에 가면 그렇잖아요. 사실 꽃이 더 눈에 띄고 아름다운데 왜 열매로 그들을 아신다 할까? 그게 좀 의문스러웠는데 그 부분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더라고요.
2: 근데 저는요, 이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네. 이게 당연한데 왜 강조하시지? 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3: 간혹 나쁜 나무 같은데 열매가 막 탐스럽고 막 주렁주렁 잘 열릴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알고 보면 나쁜 열매인데 위장된 열매라고 하더라고요.
4: 맞아요. 특히 그런 신앙인들, 이런 신앙인들한테 속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만났다간 큰일 난다고, 아니, 그쪽 아니에요.
1: 맞으신 얘기해갖고.
4: 아니, 그래서 속기 쉽다고 해서 잘못 만났다가는 큰일 난다고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좋은 열매인지 분별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 네, 목사들도 이렇게 사기 많이 당합니다.
1: 목사님들이 제일
3: 믿음이 좋아.
5: 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산상수훈의 결론이기도 하고 오늘 방송 꼭 들으십시오. 아주 네. 유익할 겁니다.
6: 네. 네, 그 목회자는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대하잖아요. 단순히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한 30여 분 정도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와서 앉아있는지 말투, 표정 이런 것에서 속에 있는 것이 묻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대충은 짐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0: 우리는 어떤가요?
1: 30분 정도 앉아 있었는데.
2: 아니, 30시간.
3: 나한테만 안 물어보겠다.
4: 그러니까 사실 그 이게 열매가 아니고 도구인데 그걸 갖다가 열매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오늘 기대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 한국 기독교가 정말 열매라고 속고 있는 것이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 알아야 되는데 열매가 아닌데 열매라고 속인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샤머니즘적인 어떤 요소들, 불교의 고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영성으로 좀 왜곡이 된 거예요. 성경적인 영성에서 말하는 열매가 뭔가. 그래서 오늘 파헤치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5: 산상수훈 5, 6, 7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많을수록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또 활짝 열고 설교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건우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6: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이죠. 어떻게 시작하죠? 산상수훈 5장에 하나님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그들은 빛과 소금이다 쭉 진행하다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로 안다. 결론 부분이죠. 자, 열매가 뭐죠? 열매로 알리라 그랬으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산상수훈의 끝부분에 열매는 행위다라고 가르칩니다. 23절, 7장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그 소위 능력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창수가 나면 무너져 내려버린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행위 구원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나 진짜 믿은 사람은 행위가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한국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이분은 주여 주여 하는 분이 뭐 800만 1000만이지만 전혀 한국 교계에서 영향력이 없어서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보고 개독교 말쟁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아주 무력한 기독교가 된 것도 사실 오늘 방송에서 얘기하는 열매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말만 나는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행위로 열매로 보여주는 자,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시다. 나는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산상수훈 결론을 내리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열매를 맺으려면 네가 뭐 열매를 맺으려고 뭐 애쓰는 게 아니다. 나무가 중요하다. 그리고 갑자기 나무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무는 유대 사람이오 그랬어요. 나무는 우리 성도를 얘기합니다. 네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분별하라 라는 거죠. 즉 네가 진짜 구원받은 나무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R.C. 스프라울이라는 세계적인 조직신학자가 교회 안에 네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았고 그걸 아는 사람, 구원받지 못했고 그걸 아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모르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 골치 아픈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착각하는 사람.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열매로 안다 라는 거죠. 천국 가서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열매는 나무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나무라면 감사하지만 내가 혹시 그 네 번째 부류처럼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착각하는 나무는 아닌가를 염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 남편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해결책도 얘기하셨죠. 어떻게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됩니까? 불가능하죠. 접붙임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사실 사탄 밑에 있던 죄인으로서 맨날 나쁜 열매 맺고 맨날 생각하는 거라고는 악하고 죄짓고 음란하고 혈기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참감람나무의

0: 신 예수님께 접붙인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내 뿌리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쁜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이 되어서 이제 나에게 참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접붙임을 받고 즉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예수님이 그 유명한 포도나무에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진액,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진액, 성령님의 은혜, 힘 그런 것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열매를 맺으리라라는 단어가 프로듀스가 아니야. 그건 내가 프로듀스하는 거고 베어 붙어 있으면 계절을 쫓아 좌절로 맺는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께 접붙여 있어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 오늘 마지막 결론을 산상수훈의 결론을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 무너지지 않는다. 즉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노력 행함을 강조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는 행위다 삶이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이제 목사님들과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 중요한 말씀을 잘 배우셔서 진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진짜 백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예수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두 종류의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나쁜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죠. 좋은 나무에서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이 비유의 1차적인 적용 대상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양의 옷을 입은 이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참 온순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리가 아무리 양의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이리는 이리로 들통이 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영적으로 아무리 신령해 보이고 또 겉으로 보기에 좋은 성품의 모습인 것처럼 나타나도 결국 그들은 진리를 어둡게 하는 자들일 뿐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함께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양인지 일인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결론적으로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열매요? 그러면 색깔은 어떻고요? 뭐 구체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나무는 좋은데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반대로 나무는 나쁜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 세상적 이치예요. 이 단순한 이치를 거스르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죠? 이건 신앙의 세계만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이 단순한 이치를 거스르는 모습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릴 뿐만 아니라 속아 넘어가서 평생을 괴롭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단과 사이비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보다 어쩌면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주여 주여 외치기도 합니다. 더 오랜 시간 기도도 하겠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따르도록

0: 사람들을 유혹할 뿐이죠. 이건 유혹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오도록 하는 유혹. 이것이 못된 열매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삶.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체하는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행동이 뒤따라오는 그런 삶을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자꾸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명제, 정의 명확하게 내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무엇을 보고 저 명제를 알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명확한 명제는 내릴 수 있어도 명확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적 사항을 참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염려와 근심 다 주께 맡겨라. 당연하죠. 이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불편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감사와 기쁨, 의연함 이런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바로 그때 믿음의 비상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비상 버튼을 눌름으로써 내가 가진 믿음이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담대함이죠.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구체적인 모습은 아닐까요? 자, 물론 우리가 머리로는 이런 것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삶에 녹여내는 것,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열매를 보아서 믿음을 안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고요. 이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듭니다. 철야기도 한두 번 하고 열매가 나타난다면은 성경일독 하면 그냥 정말 탐스러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 보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다시 출발해서 열매 또 맺어야지요. 그렇게 앞날에 맺어질 열매는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삶이 천국의 삶이거든요. 산상수훈은 대전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열매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천국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더라도 천국 백성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그동안에 쉽게 거짓한 자들에 속아왔는가. 그것은 열매가 이거라고 생각하는 그 내세우는 것들이 그동안 우리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는 샤머니즘적인 열매예요. 영성의 개념을 또 불교의 고행이라든지 유교의 어떤 윤리적인 덕목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사실 그게 열매가 아니고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거짓 열매를 분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과 괴리된 입술만의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그 신앙 고백적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 성경적인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삶 속에서의 구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신앙의 중요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0: 내가 교리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것이 절대로 열매가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귀신 신앙이 바로 정확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초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지금 뭐 베드로나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해요. 그런데 그들은 신앙 고백 정확하게 할 테니까 나 괴롭히지 말라고. 그럼 뭐라 그래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에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주되시는 것이 구현되는 건 어려우니까 내가 예배해드리고 내가 높여드릴 테니까 신앙 고백 제대로 할 테니까 나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삶과 괴리된 교리적인 정확성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음주의, 뭐 자유주의, 진보주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요. 복음주의를 외치다가 복음적이지 않는 태도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다를 바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전인적인 삶의 현장을 요구해요. 예수님께서 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했을 때요. 성전 안에 있는 등불과 같으니 뭐 이런 소리 한마디 안 하시고 가로성 아래 갖다 놓은 누룩 것 같다. 어부가 그물을 정리하는 것과 같다. 밭에 감춘 보바와 같다. 전부 다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을 아무리 잘 재현을 해도 그것이 열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직분과 인격의 상위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선지자 노릇을 하며 요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목사 노릇하는 거, 장로 노릇하는 게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타이틀이 뭐냐, 사회적인 직분이 뭐냐가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보장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직분의 권위를 가지고 남을 막 책망하고 내가 대단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하죠. 사울 왕 어때요? 왕의 신분이 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니었죠? 목동인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죠. 그러니까 실제로 목동인데 하나님 보시기 이 사람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세 번째 생각은 뭐냐면 영적 사역과 영적 상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통역을 하고 이러면 우리는 영적인 열매가 굉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지만 그게 열매가 아니라 도구였던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사울 왕은 악신이 들렸는데도 그 예언을 하는 자 중에 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보장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주신 분이 훌륭한 거지 받는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선물 받는 거 보니까 내가 대단해. 이게 착각이에요. 주신 사람이 훌륭하면 정말 자격 없는 사람한테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에요.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능력이나 은사가 열매가 아니고 성령 열매는 그야말로 사랑, 희락, 화평,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같은 전인격적인 변화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짓 선지자들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신앙이 뭐가 잘못된 건지 왜 우리가 쉽게 그동안 속고 뭐 두려워하고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깊이 새롭게 체험하는 이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사가 우상이 되고 교만의 재료가 되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거짓 선지자, 나쁜 열매에 속지 말아라. 너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쁜 열매 맺을 수도 있다.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

0: 음으로 들렸어요.
1: 이거 진짜 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아, 듣다가 저는 계속 목사님들 말씀하시면 상상이 우리 내가 거짓 선지자는 아닐까? 이런 그 두려움이 막 드니까 아, 무섭다. 목사님, 어떤 특징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속을 수 있나? 또 열매를 보면 그게 바로 구별이 되는지 그게 제일 힘들어요. 지금 우리는 구별을 하는 걸 참 힘들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2: 네. 그게 어렵잖아요. 나쁜 사람한테도 좀 선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1: 그러니까. 그러니까
2: 어떻게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3: 네. 나쁜 사람한테도 선한 모습이 나오죠.
1: 네.
3: 잠깐만 나오는 겁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네,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치 가짜 조화가 진짜 꽃 같아도 어느 기간 지나면 떨어지고 시들듯이.
1: 그쵸, 그쵸.
3: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진액을 주시는 예수께 뿌리가 접붙임 바 되기 때문에 지속됩니다. 예수님 오늘 산상수훈에서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끝에 종말 설교를 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얘기하시죠. 잘하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똑같은 신랑을 기다리지만은 슬기로운 처녀의 기름은 계속해서 공급이 됐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미련한 처녀에게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단순히 신앙을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성령 충만 안 해서 야단 맞는 수준이 아니고 가짜였다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자기 달란트를 파묻은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너 재능을 안 썼으니까 좀 그러면 안 되지 이러지 않았거든요.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리라 그랬습니다. 가짜였다는 거죠. 진짜였다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기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하는 어떤 이 안에서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도전한다라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쫙 나누시죠. 그러면서 저기 염소는 영벌에 던져버리고 그 양은 영생에 들어가라. 그 기준이 뭐죠? 행동이거든요. 그 염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가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여섯 가지 행동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막 반발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안 해서 했잖아요. 한 번 한 거죠. 두 번 한 거죠. 근데 구원받은 양들은 그게 일상이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죠.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뭐 멈출 수도 있고 시험 들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로 열매 맺고 전인격적인 선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 깨달음을 통해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죠. 근데 가짜들은 하다 말고 좀 있으면 본색 드러나고 그게 분별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열매는 독자적으로 맺히는 게 아니죠.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뿌리가 있어야 될 곳은 토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말씀하신 거고 산상수훈에 쭉 흐르는 맥락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마음밭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면 즉 마음밭이 천국이 되면 여기에 뿌리를 내린 줄기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서는 좋은 열매 날 수밖에 없죠. 토양이 좋은 토양인데 근데 이 토양은 누가 뭐 이렇게 중간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죠. 토양 자체가 좋은 토양인데 거기서는 실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토양이 좋지 않은데 실한 열매를 맺혀보려고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흉내는 잠깐 낼 수 있어도 금방 표시가 나죠. 그러니까 마음밭이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굉장한 신앙적 표현을 늘상 달고 사닌다 할지라도 삶 자체가 좀 좁히면 심령이 천국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서 맺히는 열매 가짜 열매일 수밖에 없죠. 정확한 시야 객관적 기준을 가지게 되면 저게 가짜 나쁜 열매인지 좋은 열매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현혹되는 것이 쉽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심령이 천국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현혹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섞이질 못하잖아요. 분명히 구분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왜 혼용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혼용이 될 수 있는 상태가 지금의 상태라는 거죠. 좋은 밭이 아닌데 좋은 밭인 것처럼 하니까 쉽게 혼용이 되어버리고 당연히 그 밭에서 나는 열매는 나쁜 열매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 예.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0: 아주 간단합니다.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를 가만히 보는 것은 정말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외에는 지금 선지자고 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나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나도 그 설교할 때 그 설교의 첫 번째 청중이 자기 자신이어야 돼요. 목회자는. 바로 나에게 하신 하나의 말씀.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의롭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분명합니다.
4: 한 가지 덧붙이면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천국을 소유하면 진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 모르는 감당하는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여유로워요.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면 삶이 여유로워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포장을 하는데 불안이 나타나요. 이 포장지가 벗겨질까 싶어서 자꾸 새로운 포장지를 찾는 이것이 삶의 불안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게 결국 좋은 열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유롭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보면 아마 좀 단편적이긴 하지만은 좀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5: 분별의 영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어떻게 지금 또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쁜 나무는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찍어버린다고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큰일이에요. 그렇죠?
6: 그 찍어버리라는 게 천국에 못 간다는 그쵸, 말이죠. 그쵸. 그렇게 되기 전에
7: 열매와 천국 백성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 드리는 질문
8: 타임.
7: 우선 천국 백성 되고픈 마음 간절하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과 희락 같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혈기, 분노 같은 나쁜 혈기가 계속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맺어져서 그렇게 살기 싫어서 살기 싫고 혈기를 떼어내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이건우 목사님에게 좀 SOS를 좀 치고 싶습니다.
3: 네, 그런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마땅히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이게 정답인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뿌리 중에 쓴뿌리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 가운데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너희를 더럽힐까 주의하라. 그 쓴뿌리라는 것이 뭐냐면 그 영어 비터니스죠. 어렸을 때 기억, 아픈 뭐 상처, 악한 마귀의 역사 이런 아주 나를 쓴물이 나게 만드는 어떤 깊은 뿌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벌써 찍어내야 돼요. 그거를 성령님의 은혜로 그걸 찍어내고 해결이 돼야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사랑, 희락, 화평을 내주죠. 제가 그 경험했죠. 예수 믿고 나서 그때 이제 에베소서 강의 테이블 미국 분이 하신 얘기를 듣고 제가 쓴뿌리에 대한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이 안에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가 와 계셔도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희락 화평이 이게 자연스러워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굉장히 간단한 한 문장짜리 기도문을 멘터 목사님이 가르쳐줬고 그거에 쓴뿌리 제거하는 기도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아픈 깊은 상처가 있으면 성령님 떠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기도를 하다가 진짜 어느 날 제 안에서 어머니가 새어머니가 용서가 되면서 진짜 내 안에서 쓴뿌리가 두 개가 확 뽑혀져 나가는 듯한 체험을 했어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우리 새어머니를 보면 그렇게 미웠던 어머니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에서 월급 15만 원 받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5만 원씩 띄워드리고 자연스럽게 계속 그러니까 용서가 되고 그러니까 집안에 화평이 오고 뭐 그런 신경정신약 다 끊어버리고 누우면 평안함이 오고 그래서 제가 정말 열매를 가지고 씨름하면 안 돼요. 나는 왜 혈기가 있지, 왜 분노가 있지, 그거 하고 안 되고 근원적인 뿌리를 제거하는, 그건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으로 가능하거든요. 그거부터 해결할 때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희락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더라, 전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 그렇게 쓴뿌리를 제거해서 사랑, 희락, 화평, 평안 같은 열매가 맺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이 능력의 열매도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할 정도여도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 영적인 능력과 신앙의 수준은 별개인 건지, 또 영성의 척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조동철 목사님, 궁금합니다.
0: 바울 서신을 보면요, 그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가장 뛰어난,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어느 교회죠? 고린도 교회죠. 뭐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에베소 교회, 뭐 그 유명한 교회는 성령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에 보면은 모든 은사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교회, 고통을 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리고 가장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성령의 은사가 가득한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였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은사는 완전히 별개다.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은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활용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것들은 하나님 주신 것과 귀한 거지만 그걸 자랑하는 것이 신앙을 보장하지 못해요. 영성의 척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들도 죽은 사람 살리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니까. 그러니까 은사가 아니고 열매다. 그랬을 때 이걸 잘 보여주는 구조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우리 이근호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15장 앞부분에 열매를 맺는 게 뭐냐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7절까지 15장 요한복음 15장 12절 17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15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유일하게 딱 하나만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면 곧 나의 뭐요? 친구라라고 했어요. 친구 사이는 굉장히 가깝고 밀접한 관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영성이라는 게 뭐나 할 때는 신적 친밀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가 영성이 깊은 거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성경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곧 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뭐 기도의 법률에 빠지는 거, 성경을 막 외우는 거, 그 다음에 능력을 나타내는 거, 이런 것들이 영성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더 교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만이 이 사람이 얼마나 영성이 깊은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능력과 신앙의 수준은 완전히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영성의 척도, 그것은 예수님의 유일한 마지막 계명, 새 계명인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그것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고, 산상보훈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고, 내가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고 해를 내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일관성 있게 이 신앙의 어떤 영성의 척도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0: 그러면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 리종민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되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 이제 궁금하고요. 그리고 열매와 천국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상관관계를 좀 더 분명히 해서 밝혀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천국 가야 되거든요.
1: 같이 가죠?
2: 예. 네.
1: 네, 저도 가야 되고요.
0: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는 신앙을 너무 교실에서 가르치려고 했어요. 학생들을 교실에 모아놓고 지식을 전수해 주듯이 예배당에 모아놓고 신앙 교육을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가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속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교실에서 예배당에서 제한된 문 닫힌 공간 안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추상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추상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나라는 그런 나라가 있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라 어디 있지? 지도를 한번 펼쳐보고 그 나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알아보고 현장과 연결된 이해죠.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상황 속에서 너무 부족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대하신 열매가 턱없이 부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좀 실제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 넘쳐납니다. 모든 교회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름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다 성경에 관한 지식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은 제대로 못 잡아요. 보질 못했으니까. 만져보질 못했으니까. 그래서 좀 이 프로 성경 공부 이름을 바꿔서 바깥에서 나가서 하는 성경 공부. 예, 이런 공부요. 예. 휴지 줍기를 통한 하나님 나라 배우기.
2: 현장 학습이네요.
1: 예. 풀립 한 포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천국.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그냥 설명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풀 한 포기의 생명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얼마나 망가뜨려 놨는지. 이것이 회복되어야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천국을 실제로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천국과 연결된 내 삶의 열매 예.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좀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면은 열매를 하나씩 더해갈수록 천국의 영역은 넓어지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렇게 해서 천국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열매는 더 실하게 맺히는 거고 결국은 이 둘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좀 그런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 맺어라.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손과 발을 통해서 그렇게 맺혀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 산상수훈을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인데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이 되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초청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누구한테나 주시는데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누구나 자신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 절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3: 네, 진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간절히도 되고 싶은데요.
2: 네.
3: 목사님들은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걸 좀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우리 교회가 금년에 이제 목회적 중점 사안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절약, 지구 환경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주에 걸쳐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영역들에 실제를 들었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충격이 되리만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넓히면은 이 지구가 이런 상태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아요라고 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도 좋아요 이렇게 이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좀 교회적으로 실천을 해보자라고 해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보자라고 실험적인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예배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고 최소한의 조명 글씨만 겨우 볼 수 있을 정도의 조명만 킨다. 그리고 그 예배의

0: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음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좀 그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예배 공간이 넓으니까 마이크 소리만 들리도록 하고 대형 스크린도 다 꺼버렸어요.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밤 예배 때 촛불 밑에서 성경책 펴들고 찬송 펴서 불렀잖아요. 그때 그 은혜의 감동, 이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좋았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았지. 이 감동이 살아나면서 예배 분위기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덥죠. 어둡죠. 스크린 안 보이니까 시력이 나쁜 사람들, 글씨 잘 안 보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다시 본질의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체감하면서 아울러서 아 이런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그건 단순히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그것이 이 땅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 그러면 이 모습이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 속에서도 연결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교육을 문 닫고 밀폐된 공간 안에서 책펴놓고 할 것이 아니라 땀 흘리면서 불편한 가운데서 발로 걸어 다니면서 공부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실천적인 방향으로 지금 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집에 언제 저런 나무 심었지? 야 너무 이쁘다. 아 먹기 아깝다 정말. 보기만 해도 좋다. 그런 열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잖아요. 네. 그런 믿음의 열매가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맺혀졌으면 좋겠어요.
1: 네. 혹시 온도 괜찮으면 에어컨을 좀 끌까요? 열매를 하나 획득했어요.
2: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나 죽이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는 그래야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죠. 목사 죽이기, 장로 죽이기, 권사 죽이고 오직 예수뿐인 교회. 그러면 예쁜 님들이 있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예수뿐인 교회. 두 번째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려고 좀 노력을 하자. 제가 신학생 때랑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지닐까. 그 가시관, 그 십자가 못 박힌 그 사건을 내가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거든요. 좋은 일. 그래서 안 잊어버릴까 하다가 예수님의 못을 생각하면서 못을 허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녔어요. 허주머니에 손을 딱 넣으면 바로 찔리거나 뭐 아프니까 맞아 십자가 예수님 사랑 이제 그걸 그 흔적을 좀 지니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바지가 다 빵꾸가 나가고 돈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건 포기했지만 그래서 내 몸이 어떻게 예수의 흔적을 지닐 것인가 내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잊지 않을까 이런 노력을 좀 하려고 노력했고 세 번째는 이제 주의 주되심 그걸 어떻게 좀 드러낼까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먼저 가시고 내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목회가 아닐까 나는 주님을 태운 나귀이고 주님이 좌로 가라 하면 좌로 우로 가면 우로 가고 내 비전과 야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런 목회를 해야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건망증이 자꾸 있게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3: 아까 어떻게 노력하라 그랬는데 지난주 철야 때 본문이 이제 기뻐하랍니다. 근데 아침부터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아마 짜증이 막 나고 막 우울해지고 야 어떡하냐 내가 이 얼굴로 내가 기뻐하라면 누가 은혜 받겠냐.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침부터 싸웠어요 계속. 나와 싸우는 거예요. 네, 우울한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 내가 진짜 강단에 서서 다 갈 텐데 내가 진짜로 기뻐하는지 가짜로 하는지 하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철야 8시 강단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싸웠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했고 최근 들어 그 설교 조회수가 제일 많고 또 열매도 많고 그게 단순히 뭐 기쁨뿐만 아니라 또 사랑이라든지 또 성숙함, 대인관계, 가정관계 이 모든 것을 이렇게

0: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알곡 신자들이 되는 거지. 그런 척한다고 아까 얘기한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아보자 시리즈 여섯 편을 우리가 다 함께 했는데요. 이번에 산상수훈 함께하면서 어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셨는지 함께하면서 어떠셨어요?
2: 아, 저는 최근에 그 저희 막내 14개월 아기가 좀 아파가지고 한 5일 동안 이제 열도 많이 나고서 제가 잠을 못 자고 많이 이렇게 피곤하다 보니까 자꾸 제 마음에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나만 희생해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다 짊어져야 되지라는 생각에 막 사로잡혀서 화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이들한테 막 화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 이게 나한테 나에 집중하면 내 기분 내 상황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면 이렇게 화의 열매가 맺어지지만 이제 진짜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1: 네. 자, 예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더 녹여내기를 바라면서 오늘 끝인사 기운차게 외쳐보겠습니다.
3: 산에서 받은 말씀 산 아래에서 끝까지 살아내며
4: 하나 되는 시간
5: 올봄.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가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갈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지난 70여 년간 미디어 변혁에 앞장서왔던 멀티미디어 그룹 CBS. 더 큰 변화와 도약에 함께할 새로운 인재들을 기다립니다. 모집 분야는 서울과 경인의 기자, 프로듀서, HR 부문이며 지원서 접수 기간은 8월 4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선발 분야와 자격 요건, 전형 방법은 C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 02-6925-4136.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누군가 우리 인생을 두고 세상에 좋은 점을 찾는 게임이다 라는 표현을 했던데 어떠신가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 게임에서 좋은 거 많이 발견하셨을까요? 힘들고 아픈 일, 또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일지라도 또 그 속에서도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모습, 주변 사람들의 좋은 점을 더 많이 찾기 위해 열심을 다하다 보면 결국은 내 삶도 그리고 이 세상도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이런 마음의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는 삶이 되길 바라면서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말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8월 8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한웅재 고마운 사람들 우리 폴라리스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주변에 또 세상에 좋은 점들 묻혀있는 그런 걸 우리가 잘 찾아내서 나누고 또 흘려보내고 발굴하는 그런 삶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여행 스케치에 서로를 느낄 수 있도록 듣고요. 은하수 구수록님 청하신 곡 한부영 소소한 것들 그리고 주나와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어지고요. 스마일 50님 청하신 곡은 디아코니아의 길이 되신 예수 여기 한 곡 더 이어갈게요. 김명식 주리 주만이

김명식 줄이 함께 부른 주만이였고요. 스마일 50님 신청하셨던 디아코니아의 길이 되신 예수, 주나와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은하수 구수롱님 신청곡 한부영 소소한 것들, 앞서 여행 스케치에 서로를 느낄 수 있도록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배송곡 안젤로니아님 신청곡 이연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듣고요. 조화문 목사님의 강하고 담대하라, 이윤옥님의 신청곡 위러브의 어둠 날 다 지나고에 이어서 사형제맘님 청하신 곡 땡스 기빙 밴드 나의 사랑하는 책

닉네임 사형제 마음님의 신청곡 땡스기빙 밴드 나의 사랑하는 책 들었고요. 이윤옥님의 신청곡 위러브의 어둠 날 다 지나고 그리고 조화문 강하고 담대하라 안젤로니아님의 신청곡 이연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까지 네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임소연님 신청곡이에요. 심형진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가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갈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지난 70여 년간 미디어 변혁에 앞장서왔던 멀티미디어 그룹 CBS. 더 큰 변화와 도약에 함께할 새로운 인재들을 기다립니다. 모집 분야는 서울과 경인의 기자, 프로듀서, HR 부문이며 지원서 접수 기간은 8월 4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선발 분야와 자격 요건, 전형 방법은 C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 02-6925-4136.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입천 감사 목소리로 하늘로 하늘로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그 주님만 만나게 응원합니다. 그 주님만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 옹기장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우리 닉네임 꽃들도님 청하셨던 곡 들으면서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문을 열었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주말 배송으로 만나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스티브님의 신청곡 어노인팅 주님여 이 손을 준비했고요. 안성진 나의 믿음 약할 때, 그리고 오늘도 감사님 청하신 곡 손경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방모님 청하신 곡은 위러브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김연희님의 신청곡 강찬 멈출 수 없네까지 5곡 배송합니다.

김현희님 신청곡 강찬 멈출 수 없네 들었고요. 하방모님 청하신 곡 위러브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도 감사님 신청곡 손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안성진 나의 믿음 약할 때 그리고 스티븐님 청하셨던 곡 어노인팅 주님여 이소늘까지 다섯 곡 전해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오랜만에 어린 시절 다녔던 초등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시간의 초침이 나의 얼굴에 세월을 스치듯 그리고 갔지만 다시 찾아간 학교는 추억 속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 참 기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릴 적 그렇게 넓어 보였던 운동장이 이제는 작은 마당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한 바퀴만 뛰어도 숨이 찼는데 지금은 몇 바퀴를 뛰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진실은 내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시험과 고난의 때를 만납니다. 기독교 교전 철로역장에서 크리스천이 걸었던 골짜기, 낙심의 소리만 들려오는 사망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그 골짜기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지만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에 맞추어 건물을 짓는 사람처럼 매일 당신의 믿음이 예수 안에서 장성하고 굳건한 반석으로 세워지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고난이라는 운동장이 그다지 넓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있어요. 매일 나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장성해지고 또 굳건한 반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할때그 어떤 고난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고요. 자, 주말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달콤한 하루님의 신청곡이에요. 심형진 비 준비하시니 전하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네. 그러니 제가 안

0: 그럴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가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갈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지난 70여 년간 미디어 변혁에 앞장서왔던 멀티미디어 그룹 CBS. 더 큰 변화와 도약에 함께할 새로운 인재들을 기다립니다. 모집 분야는 서울과 경인의 기자, 프로듀서, HR 부문이며 지원서 접수 기간은 8월 4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선발 분야와 자격 요건, 전형 방법은 C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 02-6925-4136.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에 이르는 문으로 초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좁고 험한 길, 찾아가는 사람이 적은 길, 주님은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돌본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돌보게 하소서. 서로 이웃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찬송가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유창원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포항동부교회 예가은 중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신영옥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서울 모태탑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유선식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최승태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7544번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우리 부부 열심히 일하고 휴가 내어 캠핑 떠납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기를요 하고 보내셨어요.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네요. 즐거운 시간 행복하게 보내고 오십시오. 이번에는 이현주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들으시고요. 구세군 노래 선교단의 찬양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음보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보내드립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진영님 청해 주셨어요. 주리의 예수 내 안에.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0: 박운성님께서 청하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박재욱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이포요로 하나님의 창문님께서 청하신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옹기장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다시 올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이찬구님께서 청하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훈제계란 프로젝트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안성진의 곡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8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은 자녀된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자녀를 둔 아버지의 기쁨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매일 아빠 품으로 달려와 안기고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종일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로 구하게 하소서.

0: 세 곡을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크루스웨이 성교합창단이었고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상지곡의 음성으로, 그리고 이어서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CBS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이번 주가 확실히 휴가철이긴 하네요. 많은 분들께서 여행 이야기 보내주셨는데, 이 휴가철에도 또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분들

분들도 많이 계시죠. 휴대전화 뒷번호 6707번. 예전에 교회 가서 찬송가 부르곤 했는데 직업이 간병사여서 못 가고 이렇게 라디오로 위로받습니다. 보내주셨어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리정은님께서는 연속으로 장시간 일할 때가 있고 쉬는 날이 있으니 감사하네요. 힘들 때가 많지만 일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감사 감사입니다. 하시면서 존영의 감사를 신청곡으로 적어주셨어요. 준비했고요. 이어서 어묵희님께서 청하신 곡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김승희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난과 사고로 희생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분노한 지구가 인류를 징벌하는 최후의 순간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구름과 바람에 사죄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기후 변화는 대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형태로 먼저 나타난다. 대멸종보다 훨씬 작은 충격으로도 많은 이웃을 잃을 수 있고 그것을 막아내고자 애쓰는 것이 사람의 삶이다. 북극이 다 녹기 전에 반지하 침수가 먼저 찾아온다.

곽재식의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약한 한 사람을 돌보는 여러분이 지구를 지키는 영웅입니다.

가난한 자 돌보아주며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이현주의 음성입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조수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신예숙님, 오늘이 어머니 기일이시라고요. 올해는 엄마가 예쁘게 키워준 딸이 가을에 결혼하게 돼서 더욱더 생각이 많이 납니다. 천국에서 많이 지켜봐 주세요 하시면서 어머니가 평상시 즐겨 부르던 곡을 청해 주셨어요. 나무에는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